0: 그것.
1: 그것도 뭘.
0: 그것도 뭘.
2: 브랜, 바왈 포 사빗 얀 사집.
3: 오오. 알람 코 나망 바왈 에. 페로 아노 마가 가와 코. 마할 코 네.
4: 그것도 뭘.
5: Salo-salong pampiesta!

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 온전 가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끝방한 바다의 석가루와까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이번 거 블록은 프레스카 한 일람바스 부카스 24 호라스.
2: Siya nga pala, nagpapawake up call ang room 2 ng 8 a.m. Tsaka yung room 6 ng 9 a.m.
3: Okie dokie dokes.
2: Aba, in the mood sa duty ah.
3: Nakaka-good vibes kasi ang more sa magdamag sa MOR.

0: 빵짱 예민 존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스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스플라이
0: 빵짱 예민 존.
1: 무덤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끙방한 버거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민 존.
1: 바라서 다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 존.
1: 마이 먹어 말라 글루나 프레스카 카딜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Babakal! Babakal Ice!
3: Ano nga Ice Baklun mo, how?
2: Ang wala ka katunaw, di pare sa relasyon namon. Pagkatapos na initan, gulpi na lang nag-evaporate.
4: Ready ka na ba?
5: Ready na!
6: Ready, set, more! Ready, set, more!
7: My only radio!

0: 빵짱 예의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의 존!
1: 뭐다 못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갈로워커
0: 빵짱 예의 존!
1: 빨아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각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의 존!
1: 이 mga balak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! Choy! Choy pa bakla ko ni Choy?
3: Ay, day, pasensya lang day. Sirado na kami.
2: Pati ba naman ikaw? Pagindian mo ko. Dirado ka mo.
3: Afternoon!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, don't follow right away. It's safer to talk where you are in a space with more people and more visibility. Remember, if you don't know the real reason, don'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. Sometimes, safety is staying visibly safer not to be pulled away from an open space. Stay alert. Stay smart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